있을 때 안나라고 세셔도 보는 게 여러분의 애처럼 많이 미치고 부채도 못 미친 거예요. 바삐 어떤 건 아유시도 가 이 빠르다 미치는 말에 그럴 수 있어요. 아니면서 브레는 치대 고스 알고스 알아라지 그니까 셋 얘들 앞에 다음 아유는 브레는 고스 아래 브레는 안 좋은 아리시도 못 주고 누가 누가 고스 치대 고스 누가 예 보르 앞에 이제 보리고 다음 아유는 그 나만 유시도 누가 누가 누가 고스 애처럼 여러분의 여러분 또 관대 치고 누가 누가 누가 누가 고스 어디나 아유는 그 누가 고스 누가 누가 내가 치대 이박 밖에 누가 누가 슈퍼마켓에 미안 앞에 이제 보리고 치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아니면은 저 내가 이거 넣기 이렇게 고스 이러면 우세디란 데를 치더라 봐요. 오바라